나를 이렇게 덮어내야 한다. 부디니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은 진짜 부디나 만들소. 그 같은 파행기 의사가 신자리 이완이 깊이 뿡엔 꽂혀있더 삼피시티를 봐야 이 슬픈 남편끼리 아사오로 마왕이 오이 사라이더 이만들은 반항 이완이 있으니가요 이거 아마는 줄 아리사마키야 야구 이모완 도마당 고나프냐 김치요 그룹불구룹 이리야 자작구장 지마 불승이양 아라울이요 이모 마리아의 응어구 버그상 벌돌째 서땅한 띠랑 무릎이 걸로 소아마 너졸 계란 던지 아구 계란 번져라 그모 사비구 버나사 이끌 소알냐와 아라시 두강 뜬두 Beraku mulai kayu mayu kuat berata Kerah masalah cinta niku iluahon Olong di kecewa iwani tengah muda Renyel patah hati sawah semimu